0: 생각해, 뭐 할지.
1: 우리.
0: 크로스 아웃 오브 필드 4538 Watkins Drive 4538 Watkins Crossing Watkins Place. You're gonna see a semester heat sense of location.